0: 거리로 거리로 마약 에 거리로 치라 거리로 마약 에 거리로
1: 여 아 어리로
0: 치라
2: 어려
0: 에 그렇게
1: 고치라 아 고치라 아 고치라
0: 어리로 에 그렇게 치라
1: 어리로
0: 어리로
1: 아아아
3: ついに300人集まった。管理をしっかり。失敗は許されない。
4: はい。